0: 지금 너 보다 연락 받아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양쪽에 조이다 봉강 바바 찌찌찌찌찌찌찌찌 봉강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
1: Let me see what you got about this.
2: Because it is cold out here.
1: Oh, yeah.
3: Oh, it's all good, though.
2: Y'all got t-shirts on.
3: Nothing but love.